0: 왔다 가도 오빠 편을 들어주면 난 또 하루 종일 맞고 What should I do? Does he really like you?
1: 아 몰라
0: 둘이 하는 연애도 있어 하고 나도 나름대로 내 상대를 찾고 있어 질투 그만하고 오빠 믿어